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9시를 넘어서면서 도로 위로 차량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 짧은 정체되는 곳이 보이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덕소 산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또 하도분기점에서 서종 사이 총 5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중동에서 송내 사이만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양재에서 반포 사이 6km 구간은 속도가 줄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 분기점 부근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 밀리지는 않는데요. 사고 구간 지날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반대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동군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계양에서 송내 사이, 또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과 또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기흥에서 신갈 사이와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 부근부터 구반포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0: 철학의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으로 뒤로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부근까지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이촌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이후로도 반포 주변과 청담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동 부근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 지금 중랑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월릉교까지 이후로도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고장난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서운분기점 부근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서해대교 부근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분당수서로가 성남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탄천일교 조금 못 간 지점에 사고 있었고요. 사고 차량 청담동 방면 진입로 차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4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수서 나들목부터 정체 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뒤로 월드컵대교부터 서강대교 부근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2일대 혼잡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으로 양화대교에서부터 정체인데 이후로도 동작대교까지 쭉 속도로 보냅니다. 한강대교 다리 건너기 남단에서 북단으로 영동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명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의 3중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일찍에서부터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당진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 있는데 팔탄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예.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포도 끝이 달아지면, 사과 빛이 붉어지면, 모기가 맥을 못 추면 처서라 그러죠.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때가 처서인데요. 아직은 좀 덥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처서가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절기상 처서, 여름에 기운은 꺾이지만 나무마다 가지마다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때입니다. 모기는 맥을 못 추지만 사람들의 맥은 새로운 기대를 안고 다시 뛰는 시기죠. 처서가 지나면 분명 이 더위가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이 지나면 우리 일상에도 새로운 기운이 가득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윤수일 황홀한 고백.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듣고 왔습니다. 쳐서 매직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 인사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죠? 이게 아니고 절기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이렇게 말이죠.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오라버니.

연천에 또 애청자 1096번님 문자를 보냈네. 안녕하세요 1096번이 내일 이 시간이면 방송 들으며 한탄강 둘레길을 13km 정도 걷고 있을 겁니다. 이야 13km. 아직은 후텁지근 가는 여름이 오는 가을을 시샘하는 것 같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천 애청자님도 건강관리 예, 10km 이상씩을 하루에 걸으시니 아 대단하십니다.

0: 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 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1: 힘든 싱어
2: 와 한번 해보세요 와
0: 보드방정 떠는 보조 MC입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대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조 MC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가수로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남산씨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역시 국민 가요로 등극하고 싶은 트로트계의 로맨티스트 역시 그 애국가에도 나오는 남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애국가에 나오는지 누가 물어봤냐고. 어?
3: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국가 부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
0: 차만 타면 오는 데라는데 차는 뭐 차 중에 뭐예요 도대체?
3: 차라고 하면은
0: 전기차예요? 뭐
3: 승용차도 있고 네. 트럭도 있을 거고. 네. 아무튼 뭐 한 걸로 할 건데
0: 어떤 차로 할래요?
3: 모든 차가 모든 해당되는 차로. 거죠. 네.
0: 저 보조 MC 지금 오늘로 몇 번째죠?
3: 아, 잠깐만 네. 보조 MC가 우리 크라스의 이 방송에 올지 않아요.
0: 그 뭐라고 불러요?
3: 최일구의 허리케인 쇼라는 그 방송 프로에 네. 스페셜 네. 마스터 세레모니 게스트 MC 이렇게 불러주시면
0: 게스트 MC로 불러
3: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누가 그렇게 부르래?
3: 2대 가왕으로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굉장히
0: 아, 체면이
3: 힘들었어요.
0: 있다 이거지?
3: 아, 지역사의 눈탱 아니 이목이 있고 그런데
0: 지역사에 뭐요?
3: 아니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얘기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여보세요 노래하러 오신 분이 저기 있어요
0: 저기 뭐예요 그 스탠드바 MC 경력 30년
3: 야 아, 제가 스탠드바 MC만 본 게 아니고 네. 행사 MC 28년
0: 아 근데 나 좀 보고 얘기해요 저 저기만 보고
3: 아, 저 화면을 봐야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0: 나 봐
3: 이제 이쪽으로 볼까요? 네.
0: 그래서요.
3: 스탠드바 MC는 뭐 본 건 본 거고 네. 7080 그리고 행사 와. 야시장 MC까지 봤어요 제가요.
0: 뭔 MC요?
1: 야시장.
3: 일났네. 야시장 MC. 바꿔던져야지 안 되겠거든.
0: 야 문자도 왔어. 팬이 생겼어. 아. 0772님께서 산이 형 보조 MC 일단 축하요. 예. 그럼 이제 반 고정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야 반 고정이 아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뭐 저희가 뭐 출연료 드릴 돈도 없고 그냥 자원하신 거죠 또?
3: 아 제가 일단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0: 반 고정이 아니고 그냥 완전 고정.
3: 아 저는 어디 반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0: 도전자도 소개 좀 하고 그러자고요. 자, 먼저 새로운 도전자.
1: 새로운 도전자.
0: 남산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나현아 가수님. 천년 고독 신라의 도비자 경상북도 경주 출신의 가수입니다. 경주의 딸이고 1997년 불모지라는 노래로 데뷔했고 2011년 극단 가인 소속 배우로도 활동한 미모의 실버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들어와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새로운 타이틀곡 월량가를 발표하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열정의 실버돌입니다. 가수 나현아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나현아 오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주 목소리가 세련되셨는데 고향이 경주시라고요?
2: 네. 경주를 굉장히 강조해놨네요. 여기. 네. 그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0: 자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30초 셀프 PR 하실 거예요. 자 시작.
2: 네. 김치나 된장이라면 30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요. 저는 30년째 신인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가수, 기쁨 주고 사랑받는 가수 나현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가 예, 본인 노래죠?
2: 네, 월량가입니다.
0: 월량가. 이게 어떤 무슨 곡이에요? 이게?
2: 이게 달빛 날에서
0: 그 향가 나오는 거야? 옛날 신라 향가?
2: 아니죠. 월량이라는 게 달빛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달월자의 빛날 양자 써서 예, 예. 그 달빛 아래에서 오기만을 님을 기다리는 여자의 마음인데 예. 누구를 기다리냐? 한량을 기다립니다.
0: 누구요?
2: 한량.
0: 한량.
2: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예. 막걸리 한 잔으로 유명한 류선우 작곡가인데요. 그 막걸리 한 잔도 유명하지만 영탁이 부른 한량가라고 있습니다.
0: 예, 있어요.
2: 한량가의 답가로 월량가를 만들었어요.
0: 아,
2: 네, 그래서
0: 월량가고.
2: 네, 그래서 한량을 기다리는 어느 여인의 그 애타는 노래죠.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이거 계속 내가 쓰게 돼 있는데 이제 보조 MC가 이제 해요.
1: 보조 MC가 뭡니까? 아까 보조 MC. 지적을 해드렸는데.
0: 자 이번에는 자
1: 자 지난주 1승 2승에 도전하는 챔피언을 모시겠습니다. 남해의 딸 남해의 이미자 가수 유인숙 씨를 소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어서오십시오.
3: 네, 지난주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서 네. 제가 귀하고 귀한 1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기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기다릴게요.
0: 그래요.
3: 여러분 감사합니다.
0: 1승 지난주에 했더니 좀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분이 계셨어요?
3: 네, 여기 나오면 무조건 뜬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3: 그래서 제가 네,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엄청 와 정말 그게 유명한 방송이구나 잘 나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
3: 네.
0: 근데 저 고향이 남해시라고 그랬잖아요.
3: 네.
0: 이번에 그 거제도는 네.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남해 옆에 섬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3: 네, 남해는 다행스럽게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매미 태풍 이후로는.
0: 네.
3: 여기는 비가 웬만큼 와도 바다로 다 이렇게 빠져가니까 삼면이 바다잖아요. 남해가.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가 없습니다.
0: 아니, 거제도도, 살기 좋은 거제도도 마찬가지죠. 뭐.
3: 네, 그런데.
0: 그게... 태풍이 지나가는 진로에서 비껴놨던 것 같아요. 예,
3: 아, 그럴 수도 없겠네요.
0: 남해에서 저 거주도 남해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3: 남해에서 좀 있다가 여기 또 제가 여기 서울에 왔다 예, 갔다 하고
0: 그러시구나.
3: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산 씨 말입니다.
1: 네네.
0: 원고 읽는 것만 시키면 이 더듬더듬거리고 그러는데 네. 이거 읽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왜 이렇게 더듬거리죠?
1: 아, 제가 눈이 1.0, 1.0이고요.
0: 네.
1: 제가 원래 그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MC는 조금 부족한 듯 해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일부러 컨셉을 하는다고?
1: 아, 그렇죠. 아,
0: 일부러 버벅된다고요?
1: 제가 고등학교까지 그 사서삼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0: 사서 삼경을 읽었다고요?
1: 예.
0: 사서가 뭔데?
1: 노노 맹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0: 노노 맹자 중용대학 아니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다 알려주면은
0: 예.
1: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지 다 얘기하면은 제가 여기 앉아있질 않죠.
0: 그 얘기 저 스탠드바 MC 할 때 많이 써먹은 거 아닙니까?
1: 아 저는 그런 데에서는 그런 멘트를 쓰지 않습니다.
0: 그 삼경은 뭐예요? 사서는 네? 사서고 삼경은?

0: 삼경이요?
1: 예.
0: 삼경 다음 주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1: 아니 고등학교 때 사사삼경을 다 뗐다며. 그 어려운
0: 제목을 잘 보지 않고 앞에 책자 그 표지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1: 안 됐습니다. 옛날에 저 조선시대 때 네. 과거 급제하려면 사사삼경은 기본으로 더 이해하고
0: 저는 글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2: 갑자기 알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지려고 그러네.
1: 자 우리 자 오늘 도전자 네 예. 나현숙 씨, 그다음에
2: 왜 이러십니까?
0: 나현아,
1: 아 나현아 씨.
2: 그래 유인숙 씨, 나현아 씨.
0: 바깥에 비가 와서
1: 죄송합니다, 청취자라고.
0: 아니 바깥 비가 와가지고
1: 이게 지금 저 파블로 PD 혼자서 막 네. 하다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대본에 이름도 막 예, 죄송합니다. 예, 유인숙 씨, 나현아 씨. 오늘 두 분은 처음 보시나요?
2: 네.
1: 자 인사들 한번 하시고.
3: 네, 제가 먼저 할게요.
1: 네, 유인숙 씨가 네. 먼저 좀 인사 좀.
3: 네, 하시고.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밝고 이쁘고 그래서 제가 반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2: 네.
3: 좋겠습니다.
2: 네, 알고 보니까 또 인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말로 오늘 너무 예쁜 모습으로 와주셔서 제가 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 친하게 지내요.
3: 네, 친하게 지내요. 네.
1: 야, 그 눈 기싸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0: 아, 두 분이 미모만큼은 아주 네. 출중하시고요. 네. 아까 이제 바깥에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만만치 않은 대결입니다. 어,
1: 이 두 분이 그 눈 기싸움이 레이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0: 우리 유인식 가수님은 네. 눈매가 약간 샤프하고 네. 이쪽에 우리 가수님은 네.
3: 이름 생각이
1: 이름이 뭐예요?
0: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 나연아 씨.
0: 나연아 가수님. 네. 왜냐하면 네. 한 번 더 이렇게 한 템포를 늦춰줘야 네. 청취자분들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맞죠?
2: 맞습니다.
0: 아, 맞다 하잖아요. 네. 해보세요.
1: 뭔지 어거지야.
2: 아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네. 그 정신이 지금 네. 혼미해져가지고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요.
0: 아,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미인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눈을 시선을 어디다 둘지 제가 정신이 안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 1라운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자부터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대는 본인 노래.
2: 네.
1: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월량과
2: 네.
1: 한량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
2: 네.
1: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연아 씨 마이크 앞에 가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무대입니다. 1번 나현아 씨의 무대입니다. 본인 노래 월량과 지금 또 빗들어 가겠습니다. 1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울려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1: 네, 선정자 나영씨 부모님 노래 월량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번 나현아 가수입니다. 문자 주세요.

0: 나연아 씨의 첫 번째 문제. 아유, 잘 들었어요. 자리에 와서 앉아주십시오. 네.
1: 이 귀걸이가, 경주. 경주 어디 고분에서 발굴된 것 같은 거.
2: 맞습니다.
1: 네. 그 순금이에요?
2: 드릴까요?
1: 야.
2: 아니, 원래 라디오 방송 오면 네. 이런 복장으로 네. 쌩얼에 네. 모자 하나 쓰고 네. 이렇게 편하게 오던 그 시절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1: 그 시절이 언제 시절인데요?
2: 30년 전에.
1: 이분 30년 전 얘기를 무척 강조하시네. 근데 월양가가 그거네요.
2: 네.
1: 그 등려군이 부른 거 월양 대표 아저씨임.
2: 네, 그러니까.
1: 월양 딸비야 워디신 그거 할 때.
2: 그러니까 월양. 그 월양이 달빛이라는
1: 그러니까,
2: 거래요.
1: 그렇구나.
2: 그거는 달빛에다가 내 마음을 이제 표현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
2: 예, 예,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달빛 아래에서 님을 그리는 네. 노래다 이래서 월양가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3: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같은 날. 예. 그 님을 기다리는 애틋한 여인네의 마음을 국악풍으로 민요풍으로 리얼하게 불렀던 그런 그 우리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셔야지
1: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야 보조 MC 보조 MC 말면 튀었어.
2: 아니 아까 사서 삼경 얘기하던 그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3: 아, 여기는 저 유명한 법학진을 모신 자리가 아니고
2: 네.
3: 우리 형이 뭐 서울대학교 법대 두 번 떨어져가지고 성적도 넣었지만
1: 됐고요. 실점 드세요. 그만하시고 백분 토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오늘 2승을 목표로 하고 올라오신 류인숙 씨의 예, 본인 노래 어떤 곡?
4: 네 엄마 엄마. 자, 네 제가 엄마, 이 노래는 엄마? 친정 엄마를 네. 그리는 마음을 작곡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남해에서 올라오신 류인숙 가수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엄마 엄마. 2번 류인숙입니다. 문자 주시죠.

0: 자리에 앉아주시죠. 리인숙 씨 오늘 2승에 도전합니다. 본인 노래 첫 번째 무대 엄마 엄마. 아우 뭐 노래 부르면서 막 절규하시는 것 같았어. 예. 실제로 어머니는 유인숙 씨.
1: 제가 늦둥이에요 굉장히.
0: 아 맞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지.
1: 네, 그래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0: 예. 그 노래 부르면서도 엄마 생각을 많이 하셨겠네.
1: 네.
0: 맞아. 저 눈인데가 또 이제 많이 좀 네, 눈물이 좀 번지고 있으시죠.
1: 제 노래를 끝까지 제대로 완창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워낙 긴장해가지고 네. 아 잘해야지.
0: 오늘 훌쩍이고 계시네.
1: 오늘은 그죠? 생각이 나네요.
0: 저 보재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만큼 우리 유인숙 가수님이 네. 노래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가수는 이 그 노래에 감정 몰입돼서 네. 눈물과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 딸로서 어머니의 보고픔과 기다림에 네.
0: 보조 MC 어머니는
2: 아, 보조 MC 아니라 저거
0: 보조 MC 어머니는 건강하십니까?
2: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면 99세입니다.
0: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예.
2: 죄송할 거 없습니다. 네.
0: 예. 자 그러면 자 보조 MC가 문자 아, 좀, 문자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유하숙 가수님, 아 유하숙님께서
0: 저보세요.
2: 유하숙 가수님
0: 집중해서 좀 읽어요. 집중해서.
2: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0: 예.
2: 유하숙님께서 유인숙 가수님 응원했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인숙 가수님 오늘 너무 예쁩니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가수 신서문 TV님께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인숙 최고요. 신서문 아는 분입니까?
1: 네, 저번 여기 출연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2: 아, 우리 저는 지나간 사람 기억 잘 못해요.
0: 신서문 TV가 뭐 유인숙 씨하고 뭐 관계가 있나 봐요?
1: 아, 서로 왜 요새 윈윈 해야 되니까
0: 네.
1: 서로 왔다
0: 유튜브
1: 방송에
0: TV인가
1: 왔다 네네 네. 방송에서 서로 응원하는.
0: 아 근데 유인숙 씨가 지금 엄마 엄마 부르고 나서 울음을 더 그치지 않고 계시네.
1: 아, 예, 이제 진정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불러야 되니까.
0: 엄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어떤 엄마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기억이 나서 그랬어요?
1: 제 친정 엄마가 한 94세에 돌아가셨는데
0: 몇 년 전에?
1: 한 10년?
0: 10년
1: 네, 네. 그랬는데 그 요양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0: 네.
1: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0: 네, 노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1: 네. 이게 부모님이 네.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시는 대로 그분들의 아픔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구나.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2: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은 자식이 후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1: 네, 아, 그런 맞아요.
2: 예, 딱 한쪽에서
0: 사소삼경을 떼가지고 그런지 아주 많이 아시네.
2: 아, 제가 연결 많이 하고 평상시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2: 나야는

0: 씨한테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 그거 내가 읽었잖아. 그 밑에 거.
0: 효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나연아 씨 눈웃음 너무 예뻐요. 아,
2: 어디 자세하게 자,
0: 보이는
2: 잡,
0: 보이는 나중에 때문에
1: 또 빨리 또 소개해 주세요.
0: 6252님 1라운드 월량가 나연아 씨 응원합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0: 조진호님 이름이 조씨네요. 네. 에, 나연아님 잘하십니다.
1: 이름이 조씨가 뭐예요?
0: 네, 형이 조씨입니다.
1: 여보세요.
0: 아니 말만하면 시비 거세요.
1: 너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0: 아니 평상시 하는 멘트인데 참 뭘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 잘해봐야 멀리 빠지는데.
1: 그러면 1라운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2라운드 이제 커버곡 남 다른 가수들 노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연아 씨, 자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2: 또 엄마 찾는데 류인수 가수님 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예? 이 노래는 엄마 노래긴 하지만 리듬이 경쾌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예. 울엄마 박 저기 진성 선배님의 울엄마 부르겠습니다.
1: 진성의 울엄마.
0: 오늘 네. 뭐 장생곡 부르러 나오셨습니까?
1: 무슨 장생곡이요?
0: 돌아가신 분이
1: 장성곡이라고 그래야지. 그 장성곡은 여기 맞지 않는 표현이고 무슨 장생곡이야. 그러니까 사수삼경 대단하죠.
0: 국문학과 나온 사람하고 안 나와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 자, 아연아 씨 준비해 주시고 요거 안내 멘트 좀 읽어주세요.
0: 실버돌 힘든 싱어의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나현아, 2번
1: 2번 류인수. 네 이렇게 적어서 힘든 싱어 응원 문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고요. 나연아 씨 준비되셨죠?
2: 네.
1: 자 진성의 울엄마 나현아 씨가 합니다. 1번 나연아 응원 문자 주세요.

0: 소리 지르지 말고 1번 나연아 씨 응원 문자 주세요. 그러면 멘트를 해주세요.
1: 1번 나연아입니다. 우리 엄마 문자 주세요. 응원 문자.

0: 도전자 진성의 울엄마 두 번째 라운드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앉으시고요. 네.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허스키 음색이 아주 매력이에요. 그죠?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예. 그 일부러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1: 저는 소리가 제가 네. 들을 때 허스키하고 맑은 소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디 보조 MC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보조 MC가 아니고 네. 그 스페셜 게스트로 네. 마스터 세레머니.
0: 네네.
2: 아, 우리 다이애나 가수님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보기에는 부드럽고 네. 좋은데 네. 목소리를 탁 긁으면서
0: 허스키.
2: 예. 아니요. 그건 허스키하고 달라요. 선생님 네. 공부 좀 하십시오. 네. 우리는 가수이기 때문에
0: 뭐예요, 그러면?
2: 목소리를 탁 밑에서 긁어 올라오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0: 그건 뭐라고 불러요?
2: 고급 기술이라 그거 보고.
0: 고급 기술.
2: 이건 아마추어로든지 3년도 할 수 없는 거가
0: 문자
2: 가서만 할 수 있는
0: 보조 MC님 아니,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왜 끙끙거려? 빨리 문자 소개해 줘요. 시간 없어요.
2: 네. 읽어보세요.
0: 작곡가 김인효님께서
1: 어머나
0: 두 분 다 응원합니다.
2: 두 분 다 응원합니다. 제가 볼 때 두 분이 아마 선생님 제자분 같아요. 노래를 받았다든지 아마 인연이 있다든지.
0: 작곡가 김인효님을 아세요?
3: 제가 그 아까 엄마 네. 김인효 선생님 곡이에요.
0: 아 그렇구나.
2: 방송에 집중하세요.
0: 나연아 씨도 아세요?
1: 네 저도 곡을 받진 않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0: 남희애 씨가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거든.
1: 네.
0: 남희애 씨 이제 부군 대신.
1: 예, 예, 그 새신랑이시잖아요.
0: 그렇죠.
2: 얼마 전에 자. 그 결혼하셨습니다.
0: 네. 네. 자, 두 번째 문자도 소개해 주시고요.
2: 7564님께서 다현아 씨 음색이 꾀꼬리네요.
1: 근데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요? 왜 넘어가세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1: 예. 네.
2: 저, 뭐야.
1: 제가 모니터를 보고 싶어. 뭐라고 적어놨는지.
0: 1년 5개월 보면 돼.
2: 아니.
0: 자, 그 다음 또 소개해 주세요.
2: 7260님께서 나연아님 목소리가 매력적이고 따봉입니다.
0: 좋습니다. 네. 네.
1: 또 진짜 꿀인데 왜
2: 최춘자님께서 네. 최일구 MC님 옆자리 남산 가수님 두 분 쿵짝이 딱입니다. 아. 근데 저는 문자 안 보내도 되고 두 분 가수님들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제가 문자가 많이 오네요.
0: 아니에요. 가수분들한테 문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0: 네. 네. 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2: 아 죄송합니다. 네.
0: 자 이어서 이제 오늘 2승 도전 과연 성공할 것이냐. 류인숙 씨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3: 네, 저는 이미자 선생님의 삼백리 한려수도.
0: 삼백리 한려수도.
3: 제 고향이 아 남해가 통영.
0: 아, 그렇지 한려수도지. 네, 한려수도.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남해 어디세요? 남해도 넓은데.
3: 제가 생산지는 남해 완전 생산지는 깡촌이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읍내로 나와서 살았어요.
0: 네.
2: 고급스럽게 말씀하세요. 네. 나를 잉태한. 네. 내 역사가 네. 숨쉬는 곳 남해 이렇게 말씀하시니
3: 아, 네.
2: 생산지가 뭔지
0: 자기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가사 홍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2: 아니 그게 아니라 잉태.
0: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류인숙 씨의 두 번째 노래 자 이미자 원곡 삼백리 한려수도 박수 2번 류

0: 자, 오늘 2승의 도전하는 류인숙 씨 두 번째 곡으로 이미자 씨의 300리 한려수도 잘 듣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이 유튜브가 지금 처음에 요거 힘든 싱어 시작할 때는 동접자 1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80을 넘어.
1: 와. 저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모니터하느라고.
0: 저희 보다가. 입장에서는 네. 동접자 180명은 큰 숫자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류인숙 씨 원래 남해에서도 별명이 남해 이미자다.
1: 네, 제가 어릴 때 네. 남해 이미자라고 그런 과분한 그런 네. 닉네임을 듣고 살았습니다.
0: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미자 씨 노래를 많이 불렀나 보죠?
1: 네. 네. 이미자 씨 노래를 제가 어릴 때 왜 우리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그 콩쿨 대회가 있었잖아요.
0: 콩쿨.
1: 네, 예. 콩쿨 대회.
0: 콩쿨 대회.
1: 네, 어릴 때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뭐 이미자 씨 노래도 부르고 나훈아 씨 노래도 부르고.
2: 콩쿨에 나가서 냄비 타웠답니다.
1: 오빠는 기타 치고.
0: 콩쿨 대회 가서 냄비 세트를 받아왔다고요?
2: 나가서 그 저기 저 짤순이 같은 거 타왔어요.
1: 아, 진짜 옛날에는 콩쿨 대회라 그래서 왜 그 동네에서 많이 했잖아요.
0: 그렇죠.
1: 추석날 이럴 때 가면 네.
3: 추석이
1: 저도
3: 많이 했었어요.
1: 추석 때 큰 집에 가서 다섯 네. 살 때인데요. 그때 천여백사공 불러가지고 상박공 했거든요.
0: 다섯 살 때.
1: 네.
0: 야 어디 저 큰 집에 가가지고.
1: 네. 큰집
0: 갔더니 마침 콩쿨 대회를 하는 거야.
1: 네네. 그러니까 현아 나가라 현아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0: 그래가지고 뭐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1: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도
0: 주방 세트를. 아 그랬구나.
1: 네.
0: 자 보조 MC.
2: 예.
0: 자, 아유, 사우스 마운틴.
2: 예, 사우스 마운틴.
0: 남의 이미자 이 별명 동의하십니까?
2: 아, 그렇죠. 그 이렇게 꺾고 돌리고 흔들고 비롯다 아주 예술적이시고요.
0: 네.
2: 목소리 자체가 그 완뽕 전통으로 신수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실력 있는
0: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2: 여보세요.
0: 네.
2: 말하고 자꾸 껴지지 마세요.
1: 굉장히 소리가 고우시다, 그죠?
2: 예. 아, 그렇죠.
1: 네네.
0: 자,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2: 아, 네. 3386님, 2번, 류인숙 씨가 꺾기와 굴리기가 좀 더 돋보입니다.
0: 예.
2: 그리고 7053님, 류인숙 가수님, 감정 최고, 애절하게 최고입니다. 한 표입니다. 그리고 755님,
0: 남산으로
2: 0755나 755나 똑같은 겁니다.
1: 같은 숫자 두 개, 세 개 나오면 남산 가수님 안 돼요.
2: 여보세요. 남 얘기하는데 껴드는 거 더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 0755님, 남산 가왕님, 세 번만 더 나오면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2번 유윤승님, 아직은 모자란다는 얘기.
0: 그걸 왜 읽어? 그러니까 아, 남산 씨가 네. 좀 더 나와야 된다. 아직은 모자르다 그런 얘기야.
2: 제가 잘하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MBC 뉴스에 대해서 그 진행하지.
0: 자 이제 두 분 1, 2라운드 다 끝났고요. 도전자 소감부터 어떠셨어요? 오늘 출연해 보셨는데.
1: 네 오늘 여기 허리케인에 처음 나왔잖아요.
0: 네.
1: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게 굉장히 반갑고 오늘을 계기로 인해서 네.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더 자주 볼 수 있겠다. 오늘 이길 것 같다.
1: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네. 좋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기를.
0: 이게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 야,
2: 우리 나연아 가수님은요. 네. 또 연기도 하시는 분이고 또 뮤지컬도 하시고 다방면에 아주 실력이 있는 아주 예술인입니다. 인물도 고우시지만 노래도 잘하시고.
0: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 아니 제가 공부를 해봤죠. 사서삼교 뛰는 사람 이걸 모르겠습니다.
0: 배우도 하셨다고요?
1: 네. 제가 한국에서 데뷔하고 난 다음에 외국을 나가게 됐어요. 외국 나가서 살다가 오니까 이제 노래할 그게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제 알다 보니까

0: 노래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집에서 이제 노느니 그래도 뮤지컬을 위해서 연기에 도전해보자 해서 연극 배우를 했었습니다.
1: 아,
0: 네, 그러다가 어떻게 또 노래가 저를 또 운명처럼 또 잡아 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름 바꿔서 예,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2: 네, 외국은 어디 뭐 싱가포르나 카자흐스탄
0: 어디 갔대요? 저 도쿄에서 살을 나왔어요.
1: 아, 도쿄. 네. 외국 어디 그러면서 싱가포르하고 카자흐스탄? 어떻게 나와 그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2: 아니, 그쪽에 인과 있는 것 같아서요.
1: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리은숙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노래?
3: 네, 저는 정말 첫 번째 나와서는 엄청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야, 한 번 더 해봤다고 조금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1: 네.
3: 우리 또 나연아 씨랑 만나서 이렇게 멋진 선의의 대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두 분 또 너무 멋진 케미 또 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 아, 네. 후회 없는 두 분의 대결 저희도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최후의 화이트 라디오.
1: 실버들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우승자를 뽑고요. 자, 우승자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본인의 노래가 오늘 끝곡으로 나갈 거고요. 자, 오늘 대결 나현아 대 류인숙, 류인숙 대 나현아.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제작진 어느 분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사우스 마운틴 남산씨 발표하세요.
2: 특별 게스트 MC 남산이 소개하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결인 만큼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좀 긴장감 있게 차이로, 긴장감 있게
2: 간소한 차이로 네. 정말로
3: 간소한?
2: 근소한 근소한이나 간소한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3: 긴장감 있게 해요. 좀 긴장감 있게.
2: 1번은 나연하고 2번은 유인숙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1승 도전, 2승 도전인데 오늘의 우승! 엄마 엄마 헬리오스를 불러주신 가수 유인숙!
1: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고요.
4: 네, 아, 지난주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자, 나연아 씨도 아깝게 우승 놓으셨는데 다음에 저희가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좀 나와주시고요. 자, 오늘 자 끝곡은 오늘 챔피언 된 류인숙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아 씨, 류인숙 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조 MC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세요.
2: 특별 게스트 마스터 세리머니 남산.
1: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2: 우리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2: 남산이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이라 방화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 1호터널 출구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잠원 아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 작업 중이라 한남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나들이 다녀오는 차량으로 신탄진 일대 또 옥산 하이패 S 요금소 일대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리고 천안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또 내촌 뒤로 5km 구간 어렵고 설악에서 화도까지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막힙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아름다워라. 오늘 출연하는 성환 씨와 가수 진영 씨 있죠? 가수 진영의 노래 더없이 좋은 날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0: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뭐 히트곡입니다. 아름다워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맛살아있네 기타리스트 겸 가수 청환씨 어서오시고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청환입니다.
0: 예,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가수 자작곡 덥시 좋은 날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의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입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0: 아, 지난주에 폭염 40도가 넘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들 잘 넘겼어요, 성환 씨?
1: 네네. 네.
0: 진영 씨는?
2: 네. 저희 뭐 때마침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요. 네. 네. 하루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0: 어디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2: 집에
0: 나서요?
2: 에어컨이 고장 나서요. 밤에 진짜 잠을 설쳤습니다.
0: 이야, 네. 그 가끔 가다가 정전 사태 일어나는 동네 뉴스에 아침 뉴스 보면 나오던데 네. 그런 동네였나 보다. 네.
2: 가스가 없어서. 가스 충전했습니다.
0: 성환 씨, 네. 조금 전에 저 3부 끝날 때, 2부 끝날 때쯤에, 네. 8516님이 아름다워라, 네. 노래 신청했던 거. 네. 막 놀라가지고 저한테 물어오더라고. 내가 다 봤어.
2: 아이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0: 네. 소감 좀 얘기해줘봐요.
1: 아니, 우리 그, 일관님께서 맨날 이미 TBS에서는 히트곡이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0: 언니, 라디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신청곡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본 적 있어요?
1: 처음인 것 같아요.
0: 처음인 거죠.
1: 네, 유튜브 방송 말고.
0: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 이, 그 또 청취자께서 소밥 주러 다니는 분인데 안성에 지금 계시대는데 네, 네. 노래를 그냥 곡만 신청이 아니라 네. 노래를 두 소절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2: 대박, 대박. 네.
0: 자, 오늘 일단 월간 아름다워라 즉석 라이브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듀엣곡을 듣고서 강진 씨 지금 밖에 또 대기하고 있는데요. 강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단 오늘 듀엣곡 두 분의 노래 네. 성환 진영의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왔습니까? 첫 번째 곡으로?
1: 날이 좀 덥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질 수 있는 시간대니까 조금 네, 좀 신나는,
0: 신나는
1: 곡으로,
0: 노래
1: 비트 있는 네네. 곡으로.
0: 뭐죠? 네.
2: 서울 패밀리 네. 이제는
0: 이제는 이 노래
2: 네, 같이 하시죠.
0: 이제는 네, 그러면 네. 성환과 진영 성환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가수 서만진님의 띠에또 콧말을 걸어봤습니다. 서울패밀리 이제는 다 듣고 왔는데 네. 그저 아까 왜 이렇게 이제 아까 삐끗했어요?
1: 저는 악보가 없어요.
0: 네?
1: 악보는 우리 진영 씨만 보이니까.
0: 왜? 그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1: 아, 이 두 대 같이 틀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플레이를 하니까.
0: 아, 반주기는 지금 진영 씨 앞에만 있는 거고.
1: 그렇죠.
0: 아, 나는 악보 보고 있는데 그 가수가 틀렸다고 그래서 네. 뭐라 그럴 건 아니네.
1: 아, 네.
0: 내가 아까 신청곡 들어왔다고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1: 네, 맞아요. 흥분했어요.
0: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네, 네.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삐끗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0: 재밌습니다. 야, 오늘 저 성안이 완전히 오늘 게이 탔네. 그 청취자님한테 고맙다. 그래.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키쇼는 안성에 계신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0: 한 청취자께서 진영 성환으로 멤버를 구성해서 뉴 서울 패밀리를 결성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주셨는데 두 분이 함께 남매로 비슷하게 노래하러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영 씨.
2: 아니, 일만 주시면 뭐 가야죠. 아,
0: 여보세요. 내가 일 드릴 순 없는 거고. 아니 어떠냐고. 두 분이 합이 맞을 것 같아요? 노래?
2: 그럼요. 그럼 맞춰갈 수 있고 네. 이미 우리 또 우리 여기서 많이 맞췄기 때문에
0: 거의 1년 넘게 했죠.
2: 있습니다. 네.
1: 이미 합이 딱 맞춰져 있다.
0: 뉴 소울 패밀리보다 이름을 하나 짓지 뭐 그냥 뭐 네. 허리케인 남매 이렇게 하고 허리케인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2: 아, 네? 좋네요, 좋네요.
0: 좋아요.
2: 네.
0: 그리고 청취자분들 제 대부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니까
2: 네.
0: 제가 피아노는 진영 씨가 연주를 하는 거고 기타는 성한 씨가 하는 거다.
1: 네.
0: 그렇지만 또 반주기는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줘 노래.
2: 네,
0: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
2: 반주기가 또 하나 켜져 있고,
0: 네,
2: 네 이제 피아노도 곁들일 수 있고, 그냥 혼자만으로 또 기타도 연주하시면서도 할 수도 있고,
0: 네.
2: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피아노 한번 좀 연주 좀 해보세요.
2: 그렇게 좋던 그날이.
0: 그렇지. 거기다 기타.
1: 그렇게.
0: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자, 엘프 반주기가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의 생방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0: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 저기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십니다. 우후. 구성진 목소리.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가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가수 강진 씨입니다. 자, 입장해 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커피 한 잔 들고 오겠습니다. 올려 올려 오십시오. 아, 형님, 형님. 예. 야, 월드스타, 월드스타. 야, 한해 겨울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형님.
1: 지나가도 들렸어요.
0: 아, 어서 오십시오. 예. 야. 어, 지난번에도 어디 저 직접 얘가 시청은 못했는데. 네. 어, 요새 그 MBN에 예. 김주아 씨가 하는 데이앤나잇 예. 아, 거기 출연해가지고
2: 거기 예.
0: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기사 못 보셨어요, 형님?
2: 기사 못 봤어요.
3: 에이, 또 이러실까?
0: 한결같으시죠.
2: 아우님이 그 프로, 그런 프로를 하나 해야 되는데.
0: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4: 예, 청취자 여러분 뵈겨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이렇게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춥습니다.
0: 그래도 형님은
4: 아, 춥습니다. 네.
2: 너무 덥습니다.
0: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2: 더 먹었어.
4: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0: 네, 우리 진희 형님은 건강관리 뭐 워낙 날씬해가지고 네네. 더위 같은 거는 잘 안 타실 것 같아요.
4: 우리 집에서도 네. 여름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안 맞아서 다퉈요. 집사람은 덥다고 예. 나는 적당히 좋다고 그러고
0: 예, 예, 예.
4: 그래서 에어컨을 좀 줄여라 꺼라 그런 한쪽은 예. 덥다고 더 키고 예. 여름만 되면 좀 불편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4: 그 자기가 좀 그 관리를 좀 하면은 덜 더울 텐데. 예.
0: 네, 형님, 부부싸움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대리가 사실. 자, 일단 저 후배 가수 두 분, 저 강진 선배한테 인사 좀 하시고.
5: 네, 아유, 반갑습니다. 뭐 밖에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0: 성환 씨. 네. 여기 성환 씨.
4: 그러니까 성환 씨, 진영 씨.
6: 진영 씨.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아, 진영 씨. 인사드립니다.
4: 성환 씨는 그 통기타 들고 있는데 좀 안 어울려. 근데 그러면 통기타 가수들은 대부분이 네. 좀 허리허리하고 좀 약간 애수한
0: 그렇죠, 그렇죠.
4: 저 가수가 많거든요.
0: 네, 네.
4: 통기타 가수 치고 저렇게 통통 부은 사람 처음
0: 봤어요. 아, 유머 코드 하신 거야?
4: 네.
0: 아, 아니, 근데 많이 늘었다, 유머.
4: 약간 그, 이제 트로트 가수 같아, 그냥.
0: 네. 근데 성환 씨가 네. 지금 뭐 통통은 하지만 얘기 네. 들어보면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 공부를 시작했대요.
4: 기타 공부를.
0: 기타 공부.
4: 어. 그때도 몸이 좀 컸어요.
5: 날 때부터 컸습니다. 네.
4: 아, 몸이 크면 아무래도 울림통이 좋으니까 네. 노래하는데 도움이 되죠.
0: 그때
4: 우리, 저, 아, 우리 진영 씨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안 했어요?
0: 여기 진영 씨는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를 아예 전공을 했던 아, 분이고
4: 네. 피아노 잘 친 사람 되게 부러워요.
6: 네. 아우 선생님도 잘 치실 것 같은데.
4: 아유 눈 아. 눈하고 입이 굉장히 예쁘죠.
0: 예 누가요? 진영 씨
4: 미니
6: 예. 우리 미니. 감사합니다.
0: 피아노 치는 사람 좋아하신다고 형님? 예
6: 선생님.
0: 저도 하잖아요. 피아노. 저도
4: 피아노.
0: 저도 피아노 하죠. 예.
4: 한번
0: 자. 하여튼 이제 아름다워라 두 분이 이제 우리 강진 선배님 네, 네. 예, 만난 기념으로
4: 네.
0: 강진의 그 대표곡이잖아 땡벌 네?
5: 네
0: 그죠 요거를 아, 즉석에서 네. 요 히트곡을
4: 아
0: 즉석에서 이제 후배들이
4: 불러주신다고
0: 예예예 네, 예. 그래서 어허. 어떻게 1절만
6: 네
0: 땡벌
6: 네.
0: 한번 두 분이
6: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4: 둘이
6: 도전 도전
0: 일단 반주기
6: 찾았어요
0: 찾았습니다 네. 어 그러면
6: 도전
0: 자, 그러면
4: 아, 듀엣으로 자, 같이 하신다고?
0: 강진 선배의 땡벌을 불의 명곡
4: 굉장히 특이한데
0: 땡벌 1절을 지금부터 아, 예, 허리케인 남매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 근데 떨립니다
0: 박수!
4: 특이한 땡벌이 될 것 같습니다

0: 홍항 가수가 이제 형님 역할을 하면서 땡벌을 불렀는데
1: 땡벌이 굉장히 고급져졌어요.
2: 아, 이거 극찬이다.
1: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체격이 크면 아무래도 울림통이 좋거든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서 저음이 잘 나와서 너무 듣기 좋았고 통쾌하고 금반하고 딱 어울려서.
0: 진영 씨는 어떠세요?
3: 전 잠깐만 한 순서를 해가지고 그죠.
1: 그래.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굉장히 좋은 땡벌이 됐어요.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여름에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한여름에 등산을 가다가요. 예. 진짜 땡벌한테 그 말벌 있죠, 말벌.
1: 네네.
0: 말벌한테 여기 쪄가지고 한 보름 동안 고생했어. 가려움증이 말이죠. 보름을 가더라니까 10벌 가가지고.
1: 와.
0: 종아리 있는 데를 물렸거든요. 걔네들이 말벌인지 땡벌인지 모르겠는데 등산로 옆에 그 숲속에 어디다 집을 짓고 산대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신발이 싹 지나가면 걔들이 튀어나와서 딱 도망가는데.
1: 맞아, 맞아.
0: 땡벌이 아주 무섭긴 무섭다.
1: 그러면 그때 뭐 발랐어요? 된장 발랐어요? 우리 시절 어렸을 때는 된장 발랐는데.
0: 된장까지는 안 바른 것 같고요. 물파스 좀 바르고 그랬는데 금방은 안 낫고 하여튼 보름 정도 지속됐던.
1: 많이 붓죠?
0: 예, 많이 부었어요. 빨갛고.
1: 그러니까 조심해요. 나한테 조심하세요.
0: 알겠습니다. 아니, 저 형님 말이죠.
1: 말 안 들으면 벌 다 풀어버릴 거예요.
0: 이 노래가 워낙 그 나훈아 선생이 네네.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그러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나훈아 선생한테 이 노래를 받게 된 이야기가 있던데
1: 그렇죠. 이제 원래 그 이 노래는 나훈아 선배님이 한참 전에 옛날에 취업을 한번 하셨던 곡이었었어요.
0: 그렇죠.
1: 그 이제 그걸 알고 내가 그 일반 무대에서 이제 부르고 다니다 나중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곡을 받았거든요.
0: 예.
1: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잘 됐고 그래서 항상 나훈아 선배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0: 예.
1: 근데 이제 그 나훈아 선배님이 원래 온 곡보다는 조금 달라요. 원곡이 좀 너무 짧아서 다시 곡을 좀 이렇게 더 늘려주셔가지고
0: 네.
1: 훨씬 곡의 완성도가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녹음된 이 곡의 분량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자체는 지금 AR 자체 녹음 한 3분
1: 한 20몇 초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선배님이 원래 불렀던 것은 한 2분 몇 초밖에 안 됐었어요.
0: 한 1분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1: 치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그런 부분도 없었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도 없었어요. 그렇게 뭐 오늘은 장미꽃 내일은 뭐 들국화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끝났어요. 선배님 네. 노래는. 네. 그래서 선배님이 다시 또 딱 고쳐주셔가지고.
0: 예. 이제 밖에서 빠블로 그러는데 설명이 너무 길다고
1: 그래요. 나는 네. 저희 굉장히 그 방송 나가서 네.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말하고 있으면 후배들이 막 마이크 뺏어가느라고 난리고.
0: 그 김주아 씨 그 데이 앤 나잇이잖아요.
1: 네네.
0: 그 이제 녹화를 할 텐데 그 녹화는 어디서 합니까? 충무로 거기 MBN에서 합니까?
1: 거기서 안 해요.
0: 어디서 했었어요?
1: 삼성 그쪽에.
0: 아.
1: 신사옥에서.
0: 예, MBN 삼성이 사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잘 지어졌어요, 그 MBN.
0: 제가 옛날에 MBN에서 한 5년 동안 주말 앵커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그때 삼성인가? 거기에 MBN 외주세 제작센터인가? 그거 짓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셨어요.
1: 거기서 했어요. 예.
0: 괜찮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1: 아, 잘만 호텔처럼 아주 잘 만들어 놨고 연예인 대기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기실이 좋은 곳이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0: 그러면 여기 TBS 여기 대기실에 오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1: 이제 라디오 쪽에서는 TBS가 제일 좋아요. 너무 넓어. 여기는 들어오면 너무 넓어서 어디 앉아있을지 모르겠어요.
0: 그럼 MBN은 그 대기실이 호텔 갔다 그러면 뭐 방도 있고 뭐 샤워시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1: 다 있어요. 다 있고. 근데
0: 워낙은 그렇게 해야 돼. 워낙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TBS 대기실은 워낙 넓어서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자전거 타고 와요.
0: 뭘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냥 뻥 뚫린다 공간 안에.
1: 아니, 저쪽에 앉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PD가 네. 이쪽에 전화하더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0: 아이고 참.
1: TBS 오면은 항상 우리 고향이 온 것 같고
0: 그렇죠.
1: 너무 좋아요.
0: 그래도 이 라디오는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1: 네.
0: TV는 이제 주로 그런 예능 이제 녹화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 라디오는 주로 생방을 다 하잖아요.
1: 생방이고
0: 밀림 같은데 아닙니까? 그냥?
1: 생방이고 지금도 저는 라디오에 대한 그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0: 예.
1: 라디오. 라디오 출연해도 저는 한 번도 옷을 대충 입고 와본 적이 없고.
0: 맞습니다. 네.
1: 항상 그거는 뭐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도 제 마음가짐 예. 딱 정해놓고 제대로 입고 와야 우리 비록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은 듣는 분들이 그래도 뭐 이만하게라도 좀 느끼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0: 옛 성현들이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예, 예. 그래야지 마음가짐도 똑바로 된다. 예, 예. 예. 그 신독이라고 그러죠. 신독.
1: 예. 그렇죠.
0: 혼자 있을 때 더 신중해야 된다. 신독.
1: 예. 맞습니다. 대충 온 가수 후배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0: 너 통통.
2: 아, 저 오늘 이거 나름 신경
0: 통통.
1: 아니. 근데 통키타 가수는 네. 저렇게 입고 와야 돼.
0: 아, 좋습니다.
1: 통키타 가수가 양복 입고 하면 안 돼. 잘 입었어요. 옷바닥이 잘 입었어요.
0: 그런데 저 파블로한테 얘기 들었는데 형님 말이에요. 여기 저 작가가 없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다며.
1: 아니 저희 쪽에 작가 자리 있잖아요. 네. 한 네다섯 명 쫙 앉아 있었죠.
0: 옛날엔 그랬죠.
1: 그런데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출근을 안 했다네요.
0: 그렇죠. 작가들 있으면 보통 세 분 정도 같이 있고 서로 뭐 요거 짧은 한순간이지만 네. 치밀하게 다듬느라고 여기저기 막 연락도 하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1: 교통 정보 뭐 그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다 합니까?
0: 빠블로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1: 김경래 우리.
0: 예, 제 네, 김경래. 아니 제 형님 제도 이제 2년 뒤면 환갑이에요. 제도.
1: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생 때 만났는데.
0: 그래서 형님 말이에요.
1: 저쪽에 교통방송 놀러 왔더라고요. 옛날에. 네.
0: 옛날이나 뭐 아니면 다른 방송 라디오 가더라도 뭐 네. 대본이 두껍고 그러잖아요.
1: 와 우리 김경래.
0: 이게 없어요. 작가가 없어가지고. 김경래. 제가 그냥 대충 써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김경래. 이거 보지도 않아 이런 거. 봐야 뭐 참고할 게 있어야 보지.
1: 김경래 PD가 진짜 일을 많이. 그렇지 않아도 TBS에서. 옛날부터 김경래 PD가 최고였고
0: 네, 됐습니다.
1: 그렇지 않으면 네. 지금까지 끌어올 수가 없어요. 김경래
0: 예.
1: 김경래 PD 아니면
0: 아이 고맙습니다.
1: 김경래 예. 만세 예. TBS 만세.
0: 여보세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되고 2586님께서 네. 진영 씨 문자를 보내네. 진영 씨 목소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오늘 처음 알았대 진영 씨.
1: 진영 씨
0: 유튜브 네. 구독 완료했대.
3: 어머나.
0: 아이고. 소중한 부분이 개탄네.
3: 소중한 구독자님.
0: 성환 씨는 오늘 신청곡을 형님 신청곡이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아까 어떤 청취자께서 네. 저희가 요새 이 노래를 많이 들어드렸거든. 네. 그랬더니 이 월간 아름다워라의 성환의 아름다워라 노래를 신청을 했어. 그래서 아까 틀어드렸거든요.
1: 성환 씨 노래요?
0: 그게 오늘 개타가지고 너무 좋은 거고.
1: 네, 네. 윤수일의 아름다워 아니고.
0: 아 그거. 아 형 왜 이래? 아. 아름다워. 아, 그거는 아니고.
1: 그대가 네. 아름다워. 자. 성환 씨 노래 했구나, 그 노래가.
0: 진영 씨는 또, 예, 유튜버 네. 예, 가입했다고 또 청취자한테
3: 말씀하셨습니다.
0: 완전 두 분이
2: 축하드립니다.
0: 그나저나, 강진 씨 말이에요. 시트곡 그렇게 많으신데. 예? 네. 네. 또 주르륵주르륵 비가 된 사랑도 있고. 뭐, 네. 맞잖아요. 저희는 비만 오면 무조건 그 노래 들어.
1: 주르륵. 주르르.
0: 요새 틀 수가 없네. 비가 안 와가지고.
1: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 노래 참 좋더라고.
0: 어, 좋아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가수 서지호 씨도 그 얘기를. 예. 오빠 그 노래 좋던데. 예. 그러고.
0: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이 말하시는데, 오, 신곡을 만드셨네. 근데 우리는. 흐르는 강물이 돼요?
1: 우리는 이제 뭐 직업이 대중 가수기 때문에 예. 계속 곡을 발표를 해서 네. 계속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노래가 좋은지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뭐, 흐르는 강물이 되어라는 노래
0: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좀 잠깐 들어볼게요.
1: 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꼭 옛날에 뭐 칠레가요제 동경 국제가요제에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
0: 뭐 빠바바바 뭐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들어보고 평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먼저 들어보고 설명을 해주시겠죠.
1: 그렇죠. 네.
0: 자 그러면 일단 강진 씨의 신곡입니다. 예, 국제가요제에 출품할 만한 노래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0: 한지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1: 혈에는 아 형 그만 쳐. 아 본인 노래 듣고 본인 이렇게 열심히 박수 치면 어떡해요.
2: 아니 두 가수분이 계시지만은 본인 노래도 막 박수 치고 싶은 그런 곡이 있어요.
0: 근데 그렇, 네.
2: 좋죠.
0: 좋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야. 그야말로 이 노래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3: 네.
0: 자 노래의 노랫말 뭔가 어떤 이 뭐 불가의 어떤 진리를 또 얘기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세상 달관한 듯한 노랫말이에요. 예, 일명 뭐 도인송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 네네.
0: 예, 노랫말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드리면 스친 인연도 물결에 실어보내.
3: 네.
0: 아픈 기억도 이젠 놓아주며
3: 네.
0: 흐르는 강물이 되어 끝없이 세상 속을 헤엄친다.
3: 예.
0: 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요?
2: 그러죠.
0: 뭐 한강에서 수영하다 바다로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2: 세상 아니 물에는 안 가고
0: 아물안 가요?
2: 사실 세상 속을 헤엄친다. 그게 이제 물로 아니, 비유를 한 거지 강물이.
0: 아,
2: 강물로.
0: 강 비유를 이제 강물로 실제로 저 그렇죠. 수영복 입고 헤엄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2: 그런 얘기는 아니고.
0: 아.
2: 저기 딱 이 세상 속을 헤엄친다.
0: 아니
2: 내가 어떻게 헤엄을지. 아니 수영도 못해요 나.
0: 아, 아니 날씬하신데 금방 잘 뛸 것 같은데.
2: 아니 거기는 물에는
0: 네.
2: 몸집이 저 성환 씨처럼 된 사람이 뜨는 거예요.
0: 통통 되는 사람이.
2: 공기를 넣어야 뜨지. 많은 사람은 가라앉아요.
0: 강진 씨 이제 신곡인데 흐르는 강물인데 어떻게 들었어요?
4: 창을 좀. 아 저는 그.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부는 그런 날 이렇게 탁 무슨 저기 서강대교 위에 탁 이렇게 바바리 코트 딱 입고
5: 어?
4: 남자가 이렇게 쪼리듯이
0: 네. 어디 위에
5: 서강대교
4: 그러니까 막 한강 다리 같은데
0: 다리에 왜 올라가 갑자기
4: 아니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0: 얼굴 빨개지지
4: 네,
0: 말고
4: 네, 아니 그런 느낌 진짜 들었어요.
2: 아 느낌이
4: 그 느낌이
2: 그러면 가수가 그 노래 한 그 가수의 어떤 그 가창은 어때요?
4: 아유, 그건 제가 뭐 감히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2: 네. 저 평.
4: 네. 너무너무 네, 좋았습니다.
0: 하여튼, 성환 씨에게는
2: 네.
0: 이게 초가을쯤 됐을 때, 네. 아, 그 어떤 그 부록의 사나이가
4: 네.
0: 바바리를 딱 입고
4: 네.
0: 한강물을 관조하는 듯한 세상과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4: 저는
0: 느낌
4: 그런 느낌을
0: 들었어.
4: 받으면서 노래를 계속 듣고
2: 그러면 네. 그 뮤직비디오를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0: 아직 안 만들었어요?
2: 뮤직비디오를 안 만들어요.
0: 형, 저 모델 필요하면 나 쓰면 어때? 나 싸.
2: 딱 좋아.
0: 아, 우리 지금 출연료도 안 받잖아.
2: 딱 좋아요. 외모가.
0: 아, 우리 한 10만 원이라도 주면 나 할게요. 어?
2: 얼굴이 아나운서 치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0: 아유, 감사합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와서 그렇지.
2: 배는 좀 가리고.
0: 아, 그거는 복대 차면 돼. 형.
2: 상처받는
0: 아, 그거 복대 차고 하면 되니까. 우리 후배 진영 씨는 선배 신곡 어떻게 예. 들었어요?
5: 아, 일단 그 선배님이 대곡이라는 게 뭔지 알겠고요. 그리고 악기도 엄청나게 좋은, 뭐 네. 화려하게 찬찬하게 들어가. 그 가사가 그냥 다 떠나서 저한테 위로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님이 조언해 주시는 그런 저한테
0: 네. 예,
5: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5: 네.
0: 한상훈 청취자께서 문자들 많이 보내요. 한상훈 청취자는 심오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고
3: 네.
0: 예지아빠 청취자는 흐르는 강물이 돼서 진짜 대곡이네요.
3: 네.
0: 강진영님 이런 멋진 노래 계속해 주고요.
3: 네.
0: 성한 씨나 진영 씨에게도 한 곡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흐르는 강물이 되어 놨는 정통 이 트로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0: 네.
2: 마침 또 잘 오늘 두 분이 계시니까.
0: 이 작사 작곡 형님이 하신 거예요?
2: 그렇죠. 저도 참여를 해서 작사를 참여하고 작곡도 참여 편곡도 같이 참여를 해서
0: 저작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2: 다 들어가 있죠.
0: 아.
2: 그리고 저랑 같이 음악 작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0: 예.
2: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예.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곡들이 다
0: 그 형님하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겠네. 힘들으니까.
2: 아 근데 하고 나면은 예. 많이 배워간다고 좋아하고
0: 그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내가 없는 데서도 막걸리 한 잔이나 붓이나 뭐 이런 노래도 다 삼각관계도 마찬가지고.
0: 진짜 그 대곡하면은 지금 흐르는 강물이 되어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붓.
5: 네?
0: 진짜 대곡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 새로운 뭘 쓰자 붓으로.
2: 그렇죠.
0: 그 얘기 아닙니까?
2: 네, 붓으로 써서
0: 그러니까
2: 미래로 나아가.
0: 그야말로 그건 대곡인 것 같고요.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쉬운 노래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무게 있는 노래들을 또 많이 발표해서
0: 아주 좋은 기획 같으세요.
2: 예, 후배들이 네. 많이 또 따라하고
0: 예.
2: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은 강진 씨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성환, 특집. 진영 두 분이.
2: 특집이면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0: 밤새요. 밤새요. 네, 오늘 스케줄 없죠?
2: 없어요.
0: 아, 이게 계속합니다. 아,
2: 특집이라 해서 뭐.
0: 좀 이따가 한 20분 뒤에 네. 저 4시 되잖아요. 나갔다 그럼 돌아와. 화장실 갔다가, 네. 갔다가. 화장실 저는 갈 테니까 혼자 앉아 계시죠.
2: 화장실 갈 때 또 문 잠궈버린 거 아니에요?
0: 저는 제가 화장실 갔다 형님 다시 하도록 밤새도록 계십시오.
2: 다음에는 한 3시간
0: 알겠습니다.
2: 좀 불러주시고.
0: 자, 성환, 진영 두 분이 선배 강진 씨 히트곡을 아주 즉석으로 불러드리고 있는데
2: 기대되는데요.
0: 문자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성환 씨한테 네. 삼각관계 이 노래를 강진의 삼각관계 불러달라고 신청 들어왔는데 네. 나는 이 노래 이런 노래가 형 노래가 있었습니까?
4: 아유, 네? 명곡이죠.
2: 몰랐어요?
0: 삼각관계에 빠졌을 때 뭐 만드신 노래입니까?
2: 그렇죠. 삼각관계 서로 빠졌을 때인데 이제 그 이루지 못하고 각자 서로 이제 아쉬워한다.
0: 야, 이게 그, 사랑에 그러니까 빠진 사람이
2: 둘이
0: 예.
2: 진영 씨하고 이제 우리 셋이 있는데 예. 내가 진영 씨를 차지하면은 일곱 시간 안 우리 둘이 사이가 멀어져요. 왜냐 그러면 예. 사랑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0: 일을 지키다니 네. 진영 씨가 떠나가고 아.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운다 그런 얘기예요.
1: 다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0: 그렇죠.
1: 아, 이게 너무 서운하다.
0: 그럼 의리를 지키겠어요? 사랑을 따르겠어요?
1: 그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뭐 법칙이 있습니까, 형님?
0: 법칙은 없는데 네. 나는 그 사랑을 쫓겠어요.
1: 사랑을. 그러니까 나 친구는 소용없다.
2: 친구는 뭐.
1: 친구는 소용없고 애인 따라간다.
0: 그렇죠. 사랑이 아닙니까? 먼저지. 그 다음에 네. 이제 친구죠.
1: 아, 요런 노래래. 네. 성환 씨.
3: 네.
1: 근데 찾았어?
0: 근데 이 노래가 네. 그 원래 통키타 가수와 부르기는 좀 약간 이제 통키타 스타일로 부르면 되지만은 기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도 아, 그런 식으로 한번 야. 기교를 많이 넣어서 한번 부르면
3: 아, 예, 알겠습니다. 야,
1: 너 오늘 저 부담되겠다. 네,
3: 선배님 보고 계시니까 네,
0: 부담 기교를 좀 많이 넣어보세요.
3: 열심히 막,
1: 기교를 네. 잘 넣어야 되는데.
3: 알겠습니다.
1: 그러면 강진영님 말해요. 지금 저 시잠의 그 형수님 형수 말고
0: 네.
1: 그 옛날 결혼하시기 전에 그 삼각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뭘? 네?
0: 아, 형수 만나기 전에.
1: 아, 형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0: 상관없는 얘기예요.
1: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0: 자, 사춘기 때.
1: 강진 씨가 삼각관계 사춘기 때? 중학생 때요? 예.
0: 그때
1: 연애 일찍 하셨네. 삼각관계 빠졌을 때 만든 노래. 강진의 삼각관계를 즉석 청취자 신청곡으로 성환 씨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성환의 라이브 즉석 무대입니다. 강진의 삼각관계. 삼각관계. 박수!

0: 절레절레 흔들면서 노래하고 있어, 성환 씨가.
1: 노래 잘하시네.
2: 드디어 잘 들어갑니까, 지금?
0: 잘 들어가요.
2: 목지.
0: 잘하는데, 성환아, 화이팅!

0: 모르겠지만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묵직하면서 기름지고 듣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1: 그렇군요.
0: 삼각관계가 또 다르게 들리네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네.
1: 지금 저 원래 성환 씨가 이 저하고만 있으면은 진영 씨와 이렇게 셋만 하면은 지금 뭐 껄껄거리고 막 떠들고 그럴 텐데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바짝 그 냉장 상태가 돼버려. 말도 못하고 이마에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요.
0: 그 제가 이제 한마디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하시는 거 봐요. 누군가 한 사람이
1: 어떻게 하는 거야?
0: 한 사람이 하잖아요.
1: 저도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한 사람 왜?
0: 그거는 그런 창법은 동네 뒷골목에서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 창법이.
1: 자,
0: 잘하셨고
1: 아, 삼각관계. 야, 노래가 좀 필이
0: 좀 어려워요, 이 노래.
1: 70년대 필 정도 들려. 삼각관계 이 노래. 예.
0: 그러니까 우리 성환 씨가 부르니까 또 적당하게 기교가 들어가서
1: 좋습니다.
0: 듣는 사람들이 아마 더 색다르고 또 편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1: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 게스트 강진 씨와 함께 하고요. 성환 진영 씨로 하여금 강진 씨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자, 성환 씨는 이제 삼각관계를 좀 들었고, 진영 씨한테는 우와. 강진 씨의 노래,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역시. 신청곡으로 들어왔대.
3: 네, 그러니까. 아우, 여자. 네.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제가 되어서.
0: 집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1: 이 노래는 어떤 거예요? 화장을 지우는 여자.
0: 이 노래는 이제 그, 이제 지나간 추억인데, 그, 연인을 잊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화장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죠. 이제 또 내가 한번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에서 화장을
1: 하다가
0: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1: 현타가 온 거네. 현타.
0: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화장을
1: 지우는 거예요.
0: 지운다는 얘기죠.
1: 야, 그 아까 화장품 어떻게 그요?
0: 추억을 이제 지운다는 그런 뜻이죠.
1: 추억을 이것도 비유입니까?
0: 그렇죠.
1: 실제로 지우는 건 아니고.
0: 아니 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성분들은 지우겠지만 이 노래는 비유고 이것 때문에 그 화장품이 좀 많이 팔려서 화장품 회사에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1: 아 그래요? 이건 뭐 낭비 같은데.
0: 티슈가 이거. 많이 팔려서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1: 형님 화장은 티슈로만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0: 근데 가사는
1: 클렌징이 있어요. 클렌징.
0: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티슈로만 지웠어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티슈 소배가.
1: 그럼 기초 화장만 했나 보다. 기초 화장. 자, 그러면 진영 씨 네네. 노래 준비됐어요? 그러면
3: 네네네.
1: 화장을 지우는 여자.
3: 부담스럽긴 한데 열심히 또.
1: 두 최선을 다해야 돼.
3: 네네.
1: 강진 씨 날카로운 모니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진영이 부릅니다.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0: 가자. 박수.

0: 지영씨 잘 들었어요.
1: 지영씨 있다가 나한테 전화번호 좀 줘. 아, 노래.
2: 야, 화장을 진짜... 주는 여자. 앞으로 그럼 진영으로 녹음을 다시 해, 그러면? 예?
1: 아니, 우리 그 진영씨는. 예. 지금 이런 노래가 참 잘 어울려요. 오. 이런 곡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2: 아니 형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분양을 해준다고.
1: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서. 네. 네.
2: 전화번호 딱 꼭 드리세요.
1: 네, 야 노래를 너무 진리로 하여금 너무 그냥 기분 좋게 잘 부르셨어요.
2: 그래요.
1: 야 굴리는 것도 잘 부르죠.
2: 네.
1: 와.
2: 특히 저 강진 씨가 진영 씨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고 감탄을 맞지 못했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삑 다른 음이 둘러 좀 하면 그걸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와 네. 피아노 진짜.
2: 진짜 피아노 기타... 달인이에요. 여기는 기타 달인.
1: 그러네요. 네, 와, 진짜 피아노.
2: 근데 저는 이제 강진 씨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 한 잔하고 땡벌 이거만 있는지 보통. 일반 청취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들이 있으시구나.
1: 그렇죠. 네. 이 노래도 있고 또 뭐 연하의 남자 나는 나는 예. 후배들이 또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연하의 남자도 있고.
2: 붓 있잖아요 또 붓.
1: 붓 있고 달도 밝은데 달도 밝은데
2: 맞아 맞아 그 노래. 네. 근데 제가 올해로 이제 이 허리케인 라디오 DJ를 하게 된 게 네. 2017년이니까 올해 이제 10월 달 되면요. 만 9년째 이제 하는 거거든요.
1: 야, 근데. 난 한 2년이나 3년.
2: 아, 형 왜 그래. 근데 이 성환 씨나 진영 씨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네. 처음 강진 씨하고 진성 씨 두 분이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나는 두 분을 모르겠는 거야, 잘. 트로트 가수들을 잘 모를 때니까.
1: 아, 그때는 잘 몰랐다고?
2: 아니, 이름은 아는데 두 분이 누가 강진이고 이름도 비슷하잖아. 강진, 진성.
1: 사람들이 헷갈려서.
2: 그때 내가 그랬다니까. 형님 보고 진성 씨 막 이러려고 그랬다니까.
1: 아니, 진성이 너 어디 가면 강진 씨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가끔 어디 가면 진성 씨 그랬다가 그 이름이 진짜가 들어가고 또 외자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두 사람을 합쳐 부르면 강진성 네. 섭자로 딱
2: 그렇습니다.
1: 근데 같이 콘서트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요즘 많이 같이 네. 하고 같이 이제 정통 트롯을 하니까.
2: 네.
1: 그런데 와 진영 씨 노래 참.
2: 네. 네. 아 진영 씨
1: 막깔나게 잘하네.
2: 선배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아니 작년에 그 제가 보양 안성에 이제 내려가는데 안성 그 문예회관 앞을 딱 지나가는데
1: 네.
2: 12월 달이었는데 그냥 깃발이 펄럭이더라고.
3: 네.
2: 강진, 진성, 김용님.
1: 네. 오. 셋이서 네. 하니까.
2: 그 저 뭐 네. 콘서트. 야.
1: 혼자 하면은 이제 표가 예를 들어서 100석이다 치면 혼자 하면은 한 70장밖에 안 나가니까
2: 네.
1: 셋이 해야 100장을 채워요.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먹는 게 맛있잖아요.
2: 같은 예.
1: 돈을 내고 그런데 예. 어느 식당에 한 군데 들어가면 그 반찬이 대충 몇 가지밖에 없으면은.

0: 그래서 이제 우리
1: 다양한 이제 아이템 다양한, 소화하기 위해서 네,
0: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 저, 이제 형님 저 파블로가 지금 시간 없다고 여기까지만
0: 근데 했잖아. 계속 시간 보면서 하거든요.
1: 그거는 TV하고 저가 보면 되고
0: 54분
1: 형님은 게스트니까 시계 안 보셔도 돼. 저 8052님이 저 문자 보내서 강진영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희자매 형수님의 피부관리 아모레 화장품 관리사였습니다.
0: 뭔 얘기예요?
1: 아, 그러니까 형수님의 피부 관리를 해줬다는 말씀 같은데 어머니께서.
0: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피부가 참 좋아요.
1: 아, 좋고. 거기까지만.
0: 아, 여기 가면 피부 좋다는
1: 소리. 시간이 이렇게 딱 지나갑니다. 네, 아, 저 형님 9월에 네.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안 나와.
1: 시간이 없어서
0: 이제 안 나와 이렇게.
1: 시간이 진짜. 없어서 이제 노래.
0: 아니, 너무 짧아서 안 나온다니까, 이제, 9월에.
1: 아니, 저는 저 끝나고 갈 거니까, 형님, 앉아 계셔, 그냥.
0: 그러면, 아니, 5시에 넘어서는, 아니, 4시에 넘어서는 누가?
1: 아, 형님, 이렇게 하겠대요. 파블로가 다음 달에 그냥 2시부터 4시까지 하겠대. 형님 특집으로. 오케이?
0: 그리고 우리 방송 끝나고 또 누가 진행해요? 아니, 무슨 프로예요?
1: 그건 제가 모르죠. 예. 네. 그건 물어봐.
0: 아, 서로 얘기 안
1: 돼. 이제 2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0: 네. 그러니까 이 두 분하고 같이 언제나 하고 싶어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강민 씨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0: 여러분, 늘 감사하고. 네. 자,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1: 성한 진영 씨도 인사해주세요.
0: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인사, 인사.
2: 네, 청취자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3: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면 봉천터널에서 서초터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도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2일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도 추돌사고로 주의운행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방면에서 사고가 있는데요. 판교에서 일산방면으로는 장수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로 시흥에서부터 4km 구간 밀리고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는 구리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남양주에서부터 정체입니다. 멀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 지금도 단촌 4터널 안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깐 동안 전면 통제도 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신흥년 08월 24일 11시 00분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용인 남부,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경남 진주, 경북 경산, 상주, 경주 남부, 부산 부산 중부, 울산 울산 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 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네,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주변 정체가 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월곡 램프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부근 정체인데 이후로 기름 램프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내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동작대교에서부터 어렵고 반대 한남방면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서울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의 운행 필요하고요. 서울 방면 차량은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람, 매송에서 용담 터널과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32.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고요. 이후로도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양화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창동교에서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여주휴게소 부근에서도 추돌 사고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3마을 뒤로 3km 구간과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밀리고 이후로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또 군포에서부터 반월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내린천휴게소 일대와 도봉천에서 춘천분기점, 설악에서 화도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장차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목동나들목에서 원룸분기점까지 여전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의 정체는 많이 풀렸지만 아직도 강원권 내에서 오는 길에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면운에서 둔내터널 또 새마을 일대와 여주휴게소에서 2천까지 밀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동천에서 춘천분기점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풀렸고요. 부산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고

0: 떠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 중이라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교 구간 도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청계천로도 청계광장에서 3일교 양방면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모두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한남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으로는 서충주 부근 정체가 되고 있어서 정체 원인 파악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새마을 부근 교통량이 많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서종에서 화도까지 구간별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9.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0: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사람이 노래 가사를 기억하는 건 뇌가 아니라 몸이래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냄새, 온도까지 같이 떠오르는 걸 상태 의존 기억이라고 하네요. 오늘 틀어드릴 노래 한 곡 한 곡이 어쩌면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시절로 데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데플레파드 Put some sugar on me. 6648번님 신청곡으로 오늘 새벽 공감 열었습니다. 이 가사는 멜로디에 덧붙여져서 기억을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안 외워지면 거기에 노래를 붙이잖아요. 그 이유가 뇌가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독도는 우리 땅 그 가사 덕분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동경 132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안 까먹고 있는 거고 위도가 뭐 37도 뭐 거기 노래 가사에 다 있잖아요. 거기 뭐 오징어 꼴뚜기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아무튼 도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노래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Radiohead, Blackstar. 이어서 Cheap Trick, I Want You to Want M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지요. 이 Radiohead, Blackstar 이 노래는 891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으셨네요. 작가님 선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저는 괜찮으니 새싹 청취자분께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유 따뜻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두산을 이겼습니다. 기아 팬이시구나. 요새 진짜 이 프로야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짜 그 폭염 때문에 한 일주일 쉰 것까지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보내주셨네. 그러면서 레디오헤드 블랙스타 신청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8913번님 고마워요.

콘, 블라인드. 이어서 아메리카, A Horse with No Name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콘 노래는 131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순우네 너무해요. 왜 제 신청곡 안 틀어주세요 이렇게 쓰셨는데 그동안 신청하신 곡들이 다 이렇게 좀 아주 센 헤비메탈 곡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곡 선곡을 할 때 이 비중을 좀 나누는데 콘의 노래는 상당히 세지요. 그래서 좀 몇 번 미루다가 오늘 보내드립니다. 1318번님 잘 들으셨죠? 이렇게 종종 사연과 신청곡 고마워요. 이어서 포크 한 곡 들을까요? Don McLean, American Pie.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안개꽃님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꼰대가 있어서 미치겠어요. 말끝마다 자기 자랑, 유식한 척. 아니, 그럴 거면 그냥 교수를 하든가.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끼어들어서 결국은 본인 중심 얘기로 화제 바꾸기. 기승전 자기 자랑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냥 너무 싫어요. 저요, 사람 잘 미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미워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안개꽃 닉네임 쓰시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피곤하죠, 진짜. 직장이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당연해요. 이 사람 싫어지는 순간이 오는 게 뭐 당연하죠. 말씀하신 분은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대화의 중심을 계속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사람이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에휴,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 들죠. 단계꽃님, 당연히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나는 저 사람이 싫다 라고 하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자랑을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런 유형은 상대가 정말 유식해서라기보다 자기 존재감 그거 확인하려고 계속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정 욕구가 많이 강한 사람이죠. 다시 얘기하면 무엇인가에 열등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배려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꽃님,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표현이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아 그러셨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네 하고 끝내세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종료하는 겁니다. 절대 예의상이라도 칭찬과 부러움을 표현하거나 질문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우월한 줄 알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꿀팁 드릴게요. 대화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화제로 돌리세요. 제 경험상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끼리 막 여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야 내가 해외 출장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막 줄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셨구나.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여행지는 어디지? 라고 다시 원래 대화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내 기분까지 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반드시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제 방식이에요. 오늘 사실 이런 얘기 전하면서 저도 지금 계속 머릿속에 누구 한 명이 맴돌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아니 그럴 거면 그냥 교수를 하든가 이거 좀 웃겼어요.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안개꽃님 다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스누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The Luminous Who Hey. 독특한 노래죠. 네. 안개꽃님. 아, 저 오늘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도 계속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자랑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심리학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안개꽃님 잘 이해하셨죠? 네. 꽃마리님, 꼭 제 마음 같아요.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순우대 있으셨는데, 여기 3일 전에, 4일 전에 온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어떠한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봤을까요? 꽃마리님이 그때 어떤 사연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 나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도 고칠 점 있으면 많이 고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고민, 뭐 어떤 위로 이런 거 같이 나눠보는 시간 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Puddle of Mud, Blurry. 이어서 Weezer, Take Me to Church.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Weezer 노래는 7764번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 밤에 너무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즐거운 노래. 좀 세기도 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이 될 것 같네요. 네. 5584번님이 이 밤에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순우 선생님 방송 최고죠. 비가 내리는 금요일 밤, 비가 3일 동안 온다고 하니 무사히 지나가길 기대하죠. 라고 하시면서 하림의 위로 신청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평화 방송 나갈 때 들으시면서 사연을 보내셨군요. 네, 사연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신청하신 하림의 위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자키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있습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V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월요일 출근길 닫기 이미 예상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속도가 떨어져 있고 사고 난 곳도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종암분기점에서 이곳 묵동까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자분기점 갓길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하번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이곳을 앞두고 3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0: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중동까지 쭉 밀립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와 장수에서 안현분기점까지, 더 가서는 도리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매송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인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초입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마지막 발린 나와 유리디맨의 마스터리 라이터 나 카메라로 얼른 나가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유리디맨의 마스터리 라이터 나 카메라로 See you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역으로 진출하는 램프 구간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화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복정에서 탄천 1도까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수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분기점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목감나들목 진출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